0: 정말 전하고 퍼인더 가슴으로 향한 베어에몬 에몬 델레프 바야 필라완이 와라마노 바야 필라완다 몬델레프 화면에 바가 벅샷골 바가 언제 먹고 지금 만두고 반하고 만두고 엔수 뭔가하네 만두고 엔수 무쇼워 나 만두 왠구베 내 가말하고 만두 가고 있어 너서 팸 로비 로비 로비 세레전 야 로비서 룸두 엄두 맘벨에 두세 거버세 코나 옴포가 마카툴라 겔리 떼샤 우야이 바가 ngo siyama sibheka ama record yakuqale
1: kwakumathanda nawo wenzani wona lona sanibonani bafethu into encane.

0: 배구 솜잼 몸좀 배구 솜잼 몸달래 연기 좀 보니 니가 잡이야 생간지 앞에다 지글래가 아파 아이고 젠지도 말해서 아마 그때 레이지 까만게 아이고 슬럼사 돌풍만하고 시작하나 8.0 슬럼파가 꼬멘지에서 빌지어지다 꼬라파 꼼간이 로지 양달에다 승리해서 목호마 애니엠 바웨니 아송아 로깅지간 두이잔이야
1: Sithole noma ukuphi emhlabeni.
2: Sithole noma ukuphi emhlabeni.
1: Downloada i-app Izwi 98 FM.
2: Downloada i-app Izwi 98 FM.
1: Izwi loMzansi. Isteshi esikhuluma izindaba ezibalulekile.
2: Izwi loMzansi. Isteshi esikhuluma izindaba ezibalulekile.
1: Izilo Mzansi, izwi umehluko.
3: Kwakumathanda nawo wenza niwona lona.
4: Sanibonani bafethu into encane lona uhleli nolobilobi kumlande ekhaya njalo ngomgqibelo kusuka ku-12 kuya ku-3.
1: Lobilobi,
5: hey man.